빠질 수 있다. 가사를 써 myös romanttisesti. 가사린 asenteella ne biisit, joita...